나도 허버가 원이 히스티에게 두육다 여가 원이야 내 잔탄 허카 이게 이자던 디에 히티 디스케스테 하단테스케스테 킬 하니기스케스테 자스니게다